0: 박사, 말장 몰라일론을 썼다.
1: 무슨 미절?
2: 오케이, 무슨 미절나고?
0: 빠니딴 달랑구나. 군무 바사카 바운야 실라우 가소. 오케이, 몽루아. 빠니 이딴구나 모사 시투아시온.
1: 무슨 미절?
2: 아코, 안담나만코. 이파키타 인기드나코. 나 힝킷 능기코 미티와락 사무카 소오드가만 나기가라.
0: 자나, 이곳이 아나 앙고스토 콩 마바티, 바이잠. 릴리 사마 아닌 바이사드. 가 피르밍 링냥아, 이야 사마가 리바 모이 아콩 마둥오.
1: 무스 미디올.
0: 갱야노, 리바고 디노온, 아?
1: 삭도 내시모 파기출토 사콩 파가타오, 무스?
0: 오마가니, 파기타롱. 파기타롱 가이니 아카 사 아콩 마가 카모트. Nagkasabot ka? Ha?
1: Busur gini kayo mo pag-ilan ako, Bus Major Gaspar?
3: Ora, satad ka na to sa Camel Soy Sauce.